그치느라 언니를 화요일 명아 허린지로 오호와 타오다 살아 할아버지로 와다라 오도로 야람배 고친다라 오도로 바탕나 까마로 오도로 반나르다 알라라르나 단단하다야 둘단나 얼른난 바이트나 타오다 살아 할아버 화요일 다르다 바탕 과탄나 아무리 타이번 흩가 알바 타르골 흩가 하달아 알바 디나크나 아울리제 타르골 더르 가르제 타르가 요토리 냐오나 흐몽와 바란 터즈나 바이짜자 오르카다 바이짜 후드로 오므라 사이칸 토르토제 사이카 흡셔치제 오잉고 타르골라 사이칸 세그제 그런 토치가 올론나 얼리 사이칸 우지제 흐몽와 바란 터즈는 타르그나 요토르 인야오 타르그나 볼과 아르가 산네 바이라지 사이금 모델라사 아무 타이반 흐트가 알바 타르골 하달아 알바티네 바트 자다 얼마다 타르골 더르 가르지 바이짜지 후들로다 볼고 오잉군에 사이금 이치게제 카탄 쿠체라 사이금 베르제 이르가 버드 가르지 야오나 얼이 아무 타이반 후벌리 자다 어디 잘르제 Mater Olan Nambaitina Tauda Sara Harbang Gordarda Urhuda Kutu Yurkaje Aukajira Ali Saikan Segwal Unerte Modi Yurkaji Hudula Unmata Modi Yurkona Urhu Yirgantula Antigan Bolokacherje Sanakusia Bolokalgaje Wailua Bolosaikan Hobeje Shikuchera Paisaji modi yorkaji wailisa. Yorka gajada. Kalurra oyla yonuba. Yorka yonuba. Palli yonuba. Waila polo saikan hobeje. Shinsha ayal gajari. Shankan arbante. Kutuzu namulasa. Aishiuda. Aili yirgan sanana. Albi yirgan te. Ali wairballa. Aao gajarna. Oli saikam balla. Badan guasnana, sherbocho teruna, oli baram balla je. Sherbocho ya, oli sem balla je. Kuchinro, onur hoir mianga horinjir guohua. Taoda sara, Harbin jiruga darau duro, yalambe kochin darau duro, patna kamru duro, panerda, allerarna tantana baya. Tultana, ollana baitna, tauda sara harbin hoir darda, badan guatnana, amal taibin hatka alba, targul hatka hadala alba tinakna, aulije, targul dar garje. Targa yotorin yawna, hamungwa barantazna, baijaja urkaza. Baijaja hudlo omla, saikan tortoje, saikan hapjerjije, oyungu targulla, saikan segje, garen tuchiga olonna, ali saikan ujije. Hamungwa barantazna targana, yotorin yawna targana, bolga arga sanne, baijaji saikan madalasa. Amal taiban hatga alba, tergulu hadala alba tine, pat jahda. Anmata tergulu dar garje, bai jaja huduluda. Bolgo oyungune saikan ichgeje, katan kuchera saikan berje. Yirga bird garje yawuna, ali amal taiban kubali jahda. Ada jalgje, meter olun nambaitine.